0: 다 따가다가 차지시 아멘 최지 돔시 소나디 두제스지 미다과 세아 다디 미다과 세아디 미다과를 니샤 균지 미다과다 깨지기 집에 니샤 다 안다디 깨지기 집에 미다과 참으듯이 얘기하래 단디 컨디션 스고래 사나 상관없어 변하지 신기소로 그냥 아주 미미지네 슈구다 균 가도야 도가 균지도야 도가 그 균지야 돼 그 깨지 깨지기 집어지 여러 인상 그 깔리 깔리 깔리야 변하다 더마 깨 되네 개 되네 지도야 도가 그 깨지 깨지기 집어지 매나 더마 슈누 되네 바로 가서 우리 다르마 다유 영식 말와 그 교회 두고 예배 차네 애니 그 타마디 지루하도가 자 근데 이제 균지 집어지 여야 코 깨지 깨지기 집에 런신 전지 인바 인상 애니 균지 집어지 유야 자 근데 이제 다 다 조업하는 거 아니죠 류도 못 차시하나 류 땅에도 인습 자원에 송어지기 타마베 시베 시시버돌이야 류 나라라 교어디 추수 가지는 나로 요도 되기도 와. 애니 친 남조로 거 애니 매일매일 교대하지 그래서 통 되기도 와. 사나 니들 영야 되고 깨지 지루야 그러다. 따지대 인도 대 애니 가서 오래. 깨지기 집에 미다과 미다과 잘못이 얘기하네. 늦었는 집 미다과 왔어. 따지대기 대대 인도 교진지 전에 애니 그 요도야 인생이 인신자나 탐자로 계시계시기 지구에 대한 얘기 미답이라는 시대에 제발 따와나 계시계시기 지게하되 강한 게 제발했으려나 따와 지시라마면 되면 난리야 양지 가사 지구디 나라고 정기입니다 가사 지사면 뉴지수 제발 그러니까 선이 숨사직 시에니 따와든데 이게 도마 아니 깨외 차와 내외 차와 아니 가외 차와 시에니 어디든지 이게
1: 그 자, 드림 인도 다 깨지기 직도야 일단 메다바디 다 가서 늦어지 메다바 사실 늦지 다 가서 우리 두진 두네 차마 추베 최진 신자나 깨지기 집을 해 늦어지 메다바 다 사자 당시 동네와 사대 당연히 이렇게 들으면 되나 그냥 지켜다
2: So the four seals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refer to the following. All conditioned things are impermanent. And impermanence here refers to, generally speaking, when we talk about impermanence or the transient nature of things, we can understand on two levels, in terms of a continuum of a phenomena or a thing, or in terms of the moment-by-moment existence of a phenomena. We are all aware of the transient nature of things if we reflect upon the existence of a thing over a period of time. For example, in the case of our own experience, our own existence, we are born and then we live and then at some point we will die. So we all understand, even in relation to objects, we will understand that over a period of time these things will change and perish. But this is not the meaning of the real meaning of impermanence in the Buddhist context. The real meaning of impermanence in the Buddhist context really refers to understanding impermanence in terms of moment by moment existence. Because if there is no process of a change on a moment by moment basis, then one cannot account for the change across over a period of time. So, for example, if we take the example of our own body,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until the long period of our existence and finally at the point of death, our body goes through a tremendous process of change and development and decay towards the end. And